하는 줄 아오의 증인모 밤에 흐르는 산모라라니 아 하는 줄 아오에서 내 카이 사이 conforme catch essa tudo no my hand. Ela era tudo. Ela não ia tudo na minha vida.

왔으니 예수 뛰는 이모노 겉돌절이나 겉돌 뭐 패체맨이나 패무카세 원래 아끼네 보이네 자 워키 강원원 자 워키 강원원 아타고

아츠 사라 아어와라 Come on, come on, come on! I will sing it again. 몬시라 오 아츠 sing it, sing it, sing it, everyone!